0: 하셔야 내부세 종미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세 사드 버지다가. Station Kips FM 98.3 MHz.
2: Kips 98.3 FM. Your companion.
3: On Kips FM 98.3, this is Weekly 10. 5, 4, 3, 2, 1. Segment Classic Choice.
4: Song
5: Beautiful Girls
4: Artist
5: Sean King

0: 하셔야 내부세 좋습니다.
1: 수태야 사리 천이세 사트 버지다가 스테이션 KIPS FM 98.3 MHz.
2: 98.3 presents Pop Hour. Every Friday, 12 p.m.